0: 오브 다자
1: 오브 쇼퍼
0: 멀송카
2: 뽀뽀
0: 녀송
3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디판 행디오 네이 브라티타이
3: 판사마이 치아트다이 랩업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76 kHz